0: 아마 거기를 던진 거예요. 너무 거나 빨라.
1: 그런데 벌써 그런데 라우 벌써 아마 이거 이거 맞네.
0: 네.
2: 아마 여기서 커피 더
0: 던지시는
2: 거 같아요. 그치? 커피 드세요. 예, 저도 뭐요? 커피 드세요. 뭐 먹는 거 드세요? 아니, 아니, 먹는 거 먹어요. 보이다 보니 방 막이 다 얼른 좀 우다로 우다 해. 저 배안에 가면 머리 가라 보았어요.